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같이 영화 봅시다. 같이 영화 봅시다.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등산합시다. 등산합시다. 바다에 갑시다. 바다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3: 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โกอันยองแล้ว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รายังคงกลับมาพบกับคุณผู้ชมอีกครั้งที่นี่เวลาเดิมนะครับพร้อมกับคำศัพท์และประโยคสนทนาที่ใช้ได้จริง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ส่วนจะเป็นเรื่องอะไรนั้นติดตามชมกันได้ในสัปดาห์หน้านะครับส่วนวันนี้ผมตูนวรัตต้องลาคุณผู้ชมไปก่อนแล้ว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ทุกการติดตามนะครับทาอุเมโตมานายโย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สวัสดีครับ

전철, 기차, 기차, 비행기, 비행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기차역, 기차역, 공항, 공항.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앞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같이 영화 봅시다. 같이 영화 봅시다.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등산합시다. 등산합시다. 바다에 갑시다. 바다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3: 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รายังคงกลับมาพบกับคุณผู้ชมอีกครั้งที่นี่เวลาเดิมนะครับพร้อมกับคำศัพท์และประโยคสนทนาที่ใช้ได้จริง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ส่วนจะเป็นเรื่องอะไรนั้นติดตามชมกันได้ในสัปดาห์หน้านะครับส่วนวันนี้ผมตูนวรัตน์ต้องลาคุณผู้ชมไปก่อนแล้ว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ทุกการติดตามนะครับทาอุเมโตมานายโย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สวัสดีครับ

0: 어디에 가요?
1: 서울에 가요.
0: 서울에 어떻게 가요?
1: 비행기를 타고 가요.
0: 아, 어디에서 타요?
1: 수완나품 공항에서 타요.
0: 다음에 또 만나요.
1: 네, 다음에 또 만나요.
0: 어디에 가요?
1: 서울에 가요.
0: 서울에 어떻게 가요?
1: 비행기를 타고 가요.
0: 아, 어디에서 타요?
1: 수완나품 공항에서 타요.
0: 다음에 또 만나요.
1: 네, 다음에 또 만나요.
2: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사얌에 어떻게 가요? 사얌에 어떻게 가요? 사얌에 어떻게 가요? 사얌에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버스, 버스, 지하철, 지하철, 전철, 전철, 기차, 비행기, 비행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 기차역, 기차역, 공항, 공항,

0: 약자 탐 아라이 은응 꼬 브리안 다이카 리안 도이 까마이 같이 공부할까요? 꼬다이 와이 남 도이 까마이 같이 수영할까요? 레오 킹카오 도이 까마이 같이 밥 먹을까요? 니 브리안 다이
1: 레이 브리안 다이 레이 와 약 촌 카오 탐 아라이 도이 깐방
0: 레오 자 또와 몇 시에 만날 거자 낮간 와이 체메카 몇 시에 만날까요?
1: 몇 시에 만날까요?
0: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기몽
1: 어, 다음 날
0: 가 만날까요? 만나다 그 폭 폭간 기몽 가몇 시에 만날까요? 고 에 라우크이리안 치 사탄티 그리고 크라우니 자 뭐가 에 자치 웰라도이깐 가몇 시에 몇 시 그와 기몽 몇 시에 에그치 웰라나 가 그리고 또 없다이와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그와 돈바이 3시 그와 바이 삼몽 에 그와 치 웰라 나가 오후 3시에 만납시다. 만납시다 그거 복간터 만날까요? 복간디마이 복간터 만납시다. 아니 뺀 쿠간카 먹을까요? 긴간디마이 먹읍시다. 긴간터 나가 레오 낫 웰라레오 복간 티 나이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 그와 티나이에서 그 사단 티 자르한 그 큰 그러니까 어디에서 만날까요?
1: 어디에서 만날까요?
0: 가도 다이와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
1: 디니나 저희가 사얌을
0: 자이가 사얌에서 만납시다.
1: 저희가 티은가 뿌리는 저 사얌에 티은
0: 다이가 수쿤빗에서 만납시다. 파라곤에서 만납시다. 르마이고 리악 브라테르와 짱와 다레고다이가 한국에서 만납시다. 포칸티 까울리 그리고 서울에서 만납시다. 포칸티 서울
1: 다 포칸티 롱리엔 이거 다이스맨
0: 학교에서 만납시다. 그뿌리안 사탄티 다이러이가 그리고 만날까요? 포칸디마이 거 만납시다. 복간 가.
1: 그러면
0: 언제?
1: 언제?
0: 복다이와 언제 만날까요?
1: 언제 만날까요?
0: 언제 만날까요? 복간 뭐라이디가. 그리고 또 복다이와 복간 프롱니 내일 만납시다.
1: 내일 만납시다.
0: 내일 그 프롱니 잠이가 내일 만납시다.
1: 그럼 타자 봅간 원사오라 캅.
0: 원사오 그 토요일. 난 토요일에 만납시다. 똥차이 에도이가나 가.
1: 벨라.
0: 치카. 완니 프롱니고 메 똥차이 에. 오늘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다할 때와 녹자 오늘 내일. 완니 프롱니 뭐 완니 고 당모 차이 에도이가. 토요일에 만납시다. 레오 완사오 완 아티 루암관 그 위켄드 체메카 바사칼루아 주말
1: 주말
0: 주말 거 복관 완사와티 주말에 만납시다.
1: 주말에 만납시다. 뭔가와 레오 수습다니 저간
0: 자이카 주말에 만납시다. 자이다이카
1: 아자이 캅 양 러 낫 저 푸엔 레오 자 탐와 에 원디 러 탐 아레이 간 디 푸드 와 가이 캅
0: 거 푸산산 다이 나카 뭐 할까요?
1: 뭐 할까요?
0: 가벤 푸안 고다이로와 푸야이 고다이
1: 감사스 푸야이 다이
0: 가라 다 푸안 징징려고 요 팅바이 다이 뭐 할까?
1: 캐디잉 러
0: 다이 가 대화고 양미니자 양미 사니까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다말할 간디 가 로와 크랍
1: 바사 수팝 디과 뭐 할까요? 푸안 내놓은
0: 가 레오 또 없다이와 첸와 바이 란 카페 간터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레오 듬 카페 간터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니 뿌리안 감사 다이러이 가.
1: 그와 양 능 마이 오고 에 자 바이 나이 디 나이 캅 거 촌 바이 란 카페 건 듬 카페 건 퍼 자 미 아이디아 나이 캅 스무드 듬 카페 라 능 오고 아울라 원니 러 바이 빈 카오 건 디과
0: 등산 합시다. 등산 합시다. 케미코 다이 가.
1: ก็คือไปปีนเขากันอย่างที่อาจารย์เคยบอกว่าที่เกาหลีจะนิยมมากเลย
0: ใช่ค่ะทุกคนชอบปีนเขา
1: แต่ว่าคนไทยเราเนี่ยชอบไปทะเลนะสิไปทะเลชวนว่ายังไงดีครับ
0: บาดาเอกับสีดาทะเลคือบาดาบาดาเอกับสีดา
1: เอกับสีดาเอาอย่างนี้นะฮะไหนๆวันนี้อาจารย์มาสอนแล้วเราชวนกันไปเกาหลีเลยแล้วกันครับ
0: ได้เลยค่ะชวนตุนไปเกาหลีกันเถอะครับฮังกูเกกับสีดาตุนซีเกกับสีดาหรือตุนซีฮังกูเก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앗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0: 오늘 시간이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0: 그럼 내일 시간이 있어요?
1: 무슨 요일이에요?
0: 토요일이에요.
1: 아,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0: 같이 영화 볼까요?
1: 네,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0: 앗 속에서 만납시다.
1: 아, 몇 시에 만날까요?
0: 5시 30분에 만나요.
1: 네, 좋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같이 영화 볼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사얌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같이 영화 봅시다. 같이 영화 봅시다. 카페에 갑시다. 카페에 갑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커피를 마십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자전거를 탑시다. 등산합시다. 등산합시다. 바다에 갑시다. 바다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한국에 갑시다.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토요일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주말에 만납시다.
3: 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รายังคงกลับมาพบกับคุณผู้ชมอีกครั้งที่นี่เวลาเดิมนะครับพร้อมกับคำศัพท์และประโยคสนทนาที่ใช้ได้จริง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ส่วนจะเป็นเรื่องอะไรนั้นติดตามชมกันได้ในสัปดาห์หน้านะครับส่วนวันนี้ผมตูนวรัตน์ต้องลาคุณผู้ชมไปก่อนแล้ว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ทุกการติดตามนะครับทาอุเมโตมานายโย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สวัสดีครับ

0: 어디에 가요?
1: 서울에 가요.
0: 서울에 어떻게 가요?
1: 비행기를 타고 가요.
0: 아, 어디에서 타요?
1: 수완나품 공항에서 타요.
0: 다음에 또 만나요.
1: 네, 다음에 또 만나요.
0: 어디에 가요?
1: 서울에 가요.
0: 서울에 어떻게 가요?
1: 비행기를 타고 가요.
0: 아, 어디에서 타요?
1: 수완나품 공항에서 타요.
0: 다음에 또 만나요.
1: 네, 다음에 또 만나요.
2: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사야함에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뭐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지하철을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BTS를 타고 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타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내려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어디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파야타이역에서 갈아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버스, 버스, 지하철, 지하철, 전철, 전철, 기차, 기차, 비행기, 비행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기차역, 기차역, 공항, 공항,